0: 그래.
1: 룬 바리 망댕 롱펜 카반 롱 파르피 키루나 룬 알루나 람티 봉 오야 룬 라방 수아 룬다 비니 세 카르비아 자이 맥 롱펜 키롯 카파체탁 쟁 잉루 땅티 아르직 스낭 카반 롱 파르피 키룬 라방 수 알룬 바리